0: shut, shut, shut, shut. 지신 shut
1: 위협을 또 왕사대. 오, 개개 시아들아 쪽고르대다. 와, 니 텔루킹키 고잉. 그랑 아잘.
0: 나, 구마하웨 그렇다.
1: 나, 하장 플라피션. 아잉, 전 이제 홀로.
0: 저번 마주.
1: 플라로바라미.
0: 플라로바라미.